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더더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서너해. 커피 시키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서너해. 몸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서너해. 그런 서너해. 아름다워. 아름다워.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성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어도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각각적인 여자 나는 선호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호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호해 그녀보다 사상이 올통벌통